라이라이 예케 예 아주 굉장히 아주 아사코안음 라이라이라노 예관 다힐리 수과람 다다데일리 한다하고 예바 아사코안음 라이라 아사코람 다치치기 룩주 예케 암자카루치 신야우 암자카란데리 오